0: 생계 남바 생계 저 다른 아주 레림나 토마 순주에다 다른 레사 하빈 이기미세에게 남주에 카다 치리 규밀라네 토나 위 피셰 카체 세네그데 아주 레림 토마 고치슈교 최다 시리기 레림 콩 나바 연기 우치 도와 하다 제베 진호 공세께 미게 원고 탐체 겐지 15 첨부 초 살루가라 당체 도샵슈 그게 같은 체 나위 순주에 연주 슈구인
1: 我来说吧，因的地心是不是热塑胶吧？因，强柱三百，哦，对不对？传他们是热塑胶，模拟中国啥，对不对？别怕啥，对不对？对不对？噶，控制区不是潮湿，对不对？明白的。在这儿偏远，前面吧，到现在来中国控制区不是潮湿，但对不对？可是注意些，但是呢，这一带的宁夏的，它不到强柱的什么大都亏不了，有人都管呢，人民的什么的就新都用所台北已经用。 用什么不就为吃祖先这边没信徒，养他个团了，恐怕人家他心不是丢脸死。今天连台北一些大白茶话他都听了，嗯嗯，去年这边那个信徒三万多吧，什么没信没有了，满面龙那边下半身都没有，千万的丢了，确他们家大妹妹我太困难，我都吃不，突然他们就丢了，突然他们想出什么的，我你中了死。 那带到人呢？嗯，超近呢。阿那个人这边，什么爹妈他不能信的，在那个不给他什么地，军呗，点都点不当。哦，带到吃不起，哎，你看给他都什么家的，什么人家的，当时家呢，你就没得个。哦，哎，你这个强主就搞帮他们三家的，对下，那强主就搞帮这样，当时家呢，你就没得吧。
2: 啊，看看他都什么经验的，当什么节目我让你查查呢？当时讲呢，你就没得吧？啊，对对对，买不买的买不买的？你就买不，军队都晓得买不买的买不买的？哎，人家我们说了，你要不要查弄哎？对对，因为印度产呢，越南越，啊，越南呀，越不是越南呀，在那你就没得个这个，因为印度，哎，我那可是去，可是我那可是去，认识了吧？印度。 在就算呢，肯定是这个了，是吧？那，谁晓得我这个干的？可能个我人心呢，可能个人生，全部是肯定前面这个月吧，印度啥呢？出路太窄呢，哎，你可出路得可人心，全部都肯定前面上不当的，这个月吧，印度人心全部咋个呢？没吧嘞？我那肯定是干的，原来是啦不呢？当可能别这边没别管呢，让王个。 남양포게다 주머니원지기 랑왕그 주머니인바 그다지 코랑 맹설지기 꽤 초과 왕래 애니 줍댕해지기 성인도 자네 코랑 그 랑댕의 주요미 제도 니주매

바래. 어, 자, 디니 좀 해봤대기. 코랑가 랑데니 두바시 유연아, 니에바라, 니에베, 리버티기 쎄니, 용두 많이 봐, 얘도 리버티기 캐바인 바래. 가르 캐바르스라면 여자한테 캐바 말해. 코랑 유루, 코랑 랑게. 랑산 잼바르시기 때문에 두대바디 캐바인 바래. 어, 근데 이마 인두, 다시 라왕 두바디 캐바 인두, 여네 여래, 라왕 두바디 캐바 인두 딱 가르스라면 샹기왕게 여바지 마도 라메 바래. 근데 인두 떼는 샤바. 다 떼네 따고시, 다 인바래. 근데 인바 인두, 이니, 쪼르당 독지기, 다시 떨러려야 작업에 관해 여바 인두 자네, 이니 떡외왕도 여바, 탄이지왕도 여바, 사실 차바 인바래. 어, 근데 인바 인두, 이니, 어, 네, 가시오를 그게, 레부 산지에 고맙습니다. 나도, 산지에 고맙다. 다음에 집에, 최도 세배 두셔서 심신하시네. 나도, 어다이니 심깨갱이 다른 이시네. 나도, 어, 대탐제로, 이니, 떡외왕도 여자. 나 안에게 쉬야디 굶림기 탄다디에 레라 아니 간다시 반단 나와 타고래 이 산제 장아래 드즈테 시월라래 드즈 안도 송대야다 데 송기야 거라 간다이니 단지 거라 아니 가서로 그게 노니기 있다 너나베 최선제베 러시기 주바 요 말했신 다데 송기야 바래 깬 속에 왕게 샤과 섬시 인도산에 아니 아니 Zimbasim, any chick, so one makes any, to make him damn ever. Dagan, I think is so much children to Truba D, any thousands and any you have a consideration, children to a murder, but I say, like where I never. Caras Lavna, she do Korangi, Rachi, Yulu, say, Yulu, and Mani, but D, Kora Mingawangi, Yavachi, Yimba Yinza, Kora Tendin to a Mabachi, Mabatigi, Komani, but Remato, Mani, but consider the Chedi, Mabachi, the Sharkana. Zimbala ya tsana ni jume ba yidu ni zimba ya tani ni kaso le sha ma shi ma cha yungu yare. Tende yinba yindu tsane mingi wangi yeba ni gaji ma re mingi wangi yeba ma yinba kora yudin ne ni niga lo dume ba jiba yinba re. Yang jen shen chokwa wangi yeba ni nija lo yue chokwa re. Tende yinba yindu tsane ane kaso le sunwa tenpa min ziba tenpa yue se yimji tango ya ta me ba re. Ta gaba lakwa ke mendo ba. Sa dita sunwa yindu tsane to dun ane nge ade shu de ade dan chigi 반드 나와서 왔다 대수한도 송단데 아 드리비스 송기 바래 근데 이마 인도 아다 딘데게 다 탑시 송지기 다 탑시 송지기 타네 어 처치네 잠지 전주 섬 거미야 어 처치네 섬 동반이 되네 거미 다 뒤 탑시 니부 탑시기 벨람 니부 뒤 찍로서 찍서에 땡네 아니 윤승이 도스 겁나 Look, Conde, Chisel, Tendy, Shuni, by Indusane, Galegale, Galilea, that's a Teconani turn, any turn, turndy, and a lolly, a sad, sad, sad, sad joy, buddy. Then a national Muslim Sachi, Kanda, you, Temba Yimi, Kangdanaya, Lotelia, Comco, Comma, any Comjet on the Sana Tayonchi, Quora, learn to Dajiba. Gundini, that Ranshin Tonga Sachi. Any people talk about Trotavas member, Coromone, Moyunis, you call a tendency singing some, singing to Ranshin to go. Tendega Ranshin, Tini, Palu, Pachava Chene, Degala, your lock, Kong Kong Kong, Kumji, Kona, Kondo, Kondo Pena, and a Gale Galilea, Dinichi, Casolipi, Sana Tanya, what a shinier. The day you may do in other disundiary. Share your part of Simba, Dakarini, Chisarvene, Tony Musum to Tobe, any, oh, Yishi. 근데 버테니 가쇼르 비게 께섬니네 아니 라준데지 칸사베 아니 소지 살레 라 고머 규바 지게 소지 살레베 파베 아니 그 네고 투구여바 인도산에 드네르 버다 파고 규지기다 예시 파베 예시 소나라고 아니 사타부 예시 다 대한 태고 신부 전도 전주고 쓰면 숨고 여바 인도산 태고 신부 시샤레 드네 이메 인도 사타부 예시 토빙고 여바 어 아니 라다니 nga la me gi ndan de me da cha ma da xian ni ye ga da tin de sa tang bei xi tuo yun de san ne ene o den zi ji gun da de zhe de yong mu gun da de zhe de ni tong bo gun zu sun ben de bong ya nen de ne o ga da ni ji den zi gun da de zhe de ene na la ke me ru gu zu de san ne ni zhong mi ba zhong mi ba de ga da ye ni ni guo de yin xia ji nan nian bu tuo ji ni jian ga ya rong wa ji qu ji yin su pa ene 정범 최진수 녀와의 시회 어디는데 다 고괴 연대지 이 신의 토용인 말에 나라도 최군조서 자식부터 대학에 땅 고괴 연대다 남지 연대다 안다

바니지 자소 슈바나스 이신지 노부터부 샘샤타다 냐와르츠아웨 연대지 풍부탄이 때 응은지 말람진 대구 여반에 제 투시샘벼 정신투니 줄 춘지 주베 텁나서 따다 때 주버 빠져 매바 따게 로아 말루베 턴 남바 탐제니 제 연대 표승소바 말루베 럽기 타르 침바니 줄 바자다 제베 예베 트마 타다 세네 샘샤지 캄지 태 두벌 슈퍼 인물 떠받은 대매 산지 좀 된데 연대 타다가 중년을 대박이야라 연대 대용수 주변지 등이 탐색이 매발 쳐 어디 보든다 무슨 말 딱 대회는 좀 된데 이 니게도 탐색이 매 이게 되니 인지 자원의 중원이 장주지 승지 교례 중원이 탑지 탈투고 탑지 탈심과 인원시 가짜를 또 없었다 전두어지체 되네 난 죽장성인 말이야 담바차도라서 지마타승과 연대는지 명원추이 손자다 남바를 채는 레버를 채는 진실이 낭바를 럭을 출려오면 레버신이지 낭바를 럭가? 낭바를 럭가 출려오면 레버신 지나 럭가 스티브신 대답에는 캐는지 초능주의 인공라 집을 내자 렉셔바 탐자랑와 권하차 대답을 우매 남셔바 다그스남 강토가 대이 깨워머리고 우매 남는 토벌을 쇼 자바고 수준 자바렸으나 권배진바 아사야 까말을 실리 규급 아니 파둔 잡아 인스타 통만 잡아도 파둔 잡아도 한 타만 잡아서 이물보다 파둔 잡아 쪽수 야가지 전부 브랜저 얼마다 로자와 팬데 이시디 규진 슈디 땅라 퍼버 오

창마 직변 직조기 토 토케페 체기 유튜브 마세 랑충 캄살라 데네 셈제남 네투비유스 미 쿠쿠 조숨 세교타 되네 남겨 랑충 캄네 노트북이 요바 레 표차 숙차 신 남기 쿠쿠 세타 되네 겐 대신 노트북 셈제인기 쿠쿠 숨기 남네 추 최슈네 세인 세기 수불라 누바 되투기유스 세기 누바 대 숙차 창마 그 옆에 대지다 누구여 센다스 토마 조니 님의 퇴교 니바다 내토 추다 룽라 때네 사실 토 제신께 두바레스 님의 퇴교 니바대 제신께 숙 낭네

시기 니바데 숙자 창마 거기 옆에 대지다 누기 요새나 토마 조네 님이 저기 니바탄 데이토 추다 룽라 때네 사시에 토 최신께 두바리 님의 저기 니바 대 최신께 숙낭 니신 최신남 치수 샘첸기 롱수 쇠베 대 숙주 책이 니바 중화데스 자신 샘첸남 최신라 때네 최네 투바탄 사실 심신기 자신 나왔다 체외 충수라 때니 춘의 톱진 사실 심신 체와 남 체외 제라 대남기 숙대 우이 나왔다 줄와 숙중네 타숙이 난다 옆에 제준 남 사이 난다 대배 치수 최신 레포 계기 유스 대답부 최신다 샘제 남 지당 직된 제바 대 세기 유코 셀 켈대 세기 유코 텔라 추긴 중난 대이 정부라 코유다 샘제 신항 누게 침부 유용의 신 대배식샤나 사쿠식 유바탕 데이나라 심제나주 유바인 헬데 리다 갸켄 망부요니 사시 심제 딱당 시 톰속 편치 세바이나 남시 자신 심 심제남 개베 침부 누구리스 자신 심제남기 창외 신도망고 차나 리그맨 사고 데이 제신남 메바 차과 속 주네 고유라 뉴겐 침부 용시 랑춘기 캄 대신 폐주 레포동와탕 랑춘기 캄 데이 난라 심제 녹해보 죽나 세괴탕 토네 속 창마 당의 여바대 왠캬 난주 쉐규 튼 개침부식라 랑춘 캄기 퉁게 용수 지약과 칼레 칼레 조두기 유스 타다다 마오베 체대의 토 삼로 갸체 동구스 대베 뒤수 깨워 망부식니 랑춘 캄기 응오보 남다 제장 롱쇼경 제타 메베 랑신 신도 네바 통계 유역견 다자랑 주 캄라 탁주 제경 레보식 마치나 테다 네마투 바 간주 시세데 마시에베 왕기 대비 투수 독점 중심바 남라 소신 제규 하고 매이캬 타자간주 니주 망부식 시도 투기유바 땐 야랍 제출다 군진

단다 자시 일하물란에 또나베 까마파에 퇴시한타 마플란 좀 세베 푸샤카지 센트바타 테다 첩직 야가카샹치오 로디카네간 주 피게데림 차자 뉴디 슈차바이 나발링게초 간주게림 신신나와 투치의 슈조탕 사인야 슈조지다 까미니토 간주게림토 캬두 지디슈이 슈디에제규